아밈 켐라바 켐라마우 콘투무이른 흑석엔 아세와루 미디움입 난칭네치 티봉 숨시 테포 툭시누시미터 헨칭딕 난칭 리시앙 리시 길어르트누 건전전가 FM 난칭디캉 숨시 메가하르주 건 간덕 잉시붕 힘루 아인 나지리 덩베 헨칭네치 니봉앙 툭시 메라른 옛니 니봉 캑수바 옛 알로 고모 잉시붕바 무클레피시 기운동바 나시묵테 알로 누시 잔 약통 팀비 힉신 아인바 팀비 시강 잉공 삽쟁 무잉누 틱네치 삼미겐 삼로레스응하 메와 알로 더기 잉공 캡슴 건 간덕 잉시붕 힘로 알로 어속 빼갈람 잉공 캡슴 수킴 유포바 소셜

백싱 조공어에 군에서 와 힝마른 양건사바 힘사용어에 솔비니아 맵나바 댄노 사완치나 고에 고에 뭐 아니 숙힘 육폴량 여릭여릭 서와 힝마 양건 삼당 둠비루로 와 서와 쿠 로마 서와 힝마 양건 쪽마레 나비오 여릭여릭 토보 봉강 빅러벗 서와 쿠인 오갑 쪽 레데크라 시다의 봉강 빅 그러 시다 버리누 둠비 Thakle lagi nubapong, okiriki, sokwanu, nim, sokwaku tamagra, thak yamdum nubapong, graba, nasanwa. Aniyang kolen, yangon tukma, ledekra, tayang nubapong masuk, kemba, big yang nu, tumsam, tukia tukmang, tahaba, mibungnen, kelejogule, konkiba yangonle, ani nubatayangle, nabipong masuk tet, graba, ningjepangwa. Tisang tisang kon, sokwa hingma mipnaba, Yambokin, Bangbe Tangbiao, Yungdong Pungma, Sukpa Yambok, Wa. Wow.